0: 됐어. 회사 하재 쇼.
1: 아, 보아라. 소시 파이터리
2: 샷. 이상진이야. 아, 또
1: 이상진.
3: 이상진이야, 너.
4: Qual é o mar que está fora da lei? O marginal!